0: Alex 브로한테 한번 그래 갔어요.
1: 누구?
0: 이랬던데 우리 이번만 파피 먹었어. 아니 파피 먹었어. 아니 파피 먹었어. 아니 파피 먹었어.